0: 진짜 팬송이네요.
1: 지금 우리가 이별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쵸. 그냥 못 볼 뿐이지.
0: 중간에 Baby Don't Worry가 되게 많이 나와서
1: 그러니까
0: 되게 좋은 거 같아요.
1: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.
2: Baby Don't Worry Now.
3: 가사 써본 거 녹음 시작.

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